걸 보고 있어. Yeah. 시간에 여전히 너무나 빠르. 또 우리에게는 색다른 그 공허한 맛이 있다. 좀 들어보라고 내 말에 날 선단을 골라 또 자르시 그 두둥강 나버린